놀라운 사이에 짜증 수위를 하시고 열정은 짜이부터 꿈을 꿈꾸러 하시고 열정은 짜이야 precious 앞에 맞춰서 아니야 이야 오늘 눈물을 하나 얻고 오늘 눈물을 누워 밤에 뿌이뿌이를 쓰시오 망망 예수 오시자야 오마누야 뿌이뿌이를 쓰시오 망망 예수 오시자야 오마누야 Selongnya juga sudah memang so precious. Ya, saudara ini melalui salam. Lalu sari, lalu pada dia juga sudah memang so precious of the mata salamnya. Hai Pak Kura High School.